0: 같은 예, 허야.
1: 할렐루야,
2: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
0: 안녕하세요.
2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0: 사녀구나 우리 약구 사녀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나스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
1: 파이어 아바타노 아미오
3: 디디디 브라이타
4: 디디디 브라이타
1: 아미오 모투미로
0: 메나스
1: 마 와투노 나미소
0: 로리아스 사녀구나
1: 에라디